한간에는 흠모, 질투, 증오라는 낱말을 한데 엮어놓은 말이 있다. 현실 속에 실재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잘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흠모로부터 시작해서 질투하다가 마지막에는 증오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다. 누구나 다 이 범위에 속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성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다. 우리말에는 사촌이 기와집을 지으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질투심을 잘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사촌을 건드려서 말썽을 일으키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화제를 이끌어가기로 한다. 우선 질투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질투란 타인이 갖고 있는 높은 능력, 성취, 자원이거나 지위 등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심리 불평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정감 표현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질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투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심리와 안전감의 결여와 자존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공동으로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무엇이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심리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정서가 질투심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화제로 되는 타인이란 자기와 리해 관계가 밀접한 가까운 친척, 동료, 동창들이다. 여기에서 자기와 리해 관계가 밀접하다는 말이 요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상기한 사촌의 기와집을 지으면 배가 아프다는 말의 타당성을 쉽게 리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 마을 살던 똥돌이나 갑순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은 도유유 같은 노벨상 수상자나 그리의 동명주 같이 돈잘 버는 부자들은 자기와 별로 가까운 존재가 아니어서 제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쯤 하면 상기한 사촌이 기와집을 지으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의 타당성을 쉽게 리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흠모하던 데로부터 질투심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증오로 번지게 되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인간들의 정상적인 심리 활동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심리는 그 사람의 무능함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부러움과 질투를 동력으로 삼고 자아 제고를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만이 명지한 처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3인치를 벗어난 삶. 윙윙 고속철도는 낮은 진동음으로 조용한 운행을 알린다. 기차 레일을 따라 줄지어선 창밖의 나무들이 빠른 속도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조용한 열차는 간혹 들려오는 잔기침 소리만이 정막을 간간이 깨고 있다. 저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노트북 혹은 패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외부의 방해를 모조리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나도 들고 있던 책을 옆으로 밀어두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무지성으로 클릭한 위챗 모멘트에는 친구들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란 듯이 뽐내고 있었다. 여행 중 찍은 세련된 분위기가 가득한 사진, 포토샵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셀카 사진, 감성이 충만한 새벽 1시쯤에나 쓸 법한 글과 함께 올린 B사진, 시간차 없이 연이어 올린 가게 홍보 사진과 광고 사진, 육아의 일상을 공유하는 엄마가 된 친구까지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진실된 것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철저하게 이상화된 내용도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머나먼 화려함과 또 지나치게 적나라한 고된 삶들이 뒤죽박죽 섞여 무자비하게 뇌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거대하고도 무질서한 정보 공격에 순간 피로감을 느껴 핸드폰을 닫아버렸다. 여행 사진을 공유한 세련된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서 일렁였다. 입은 옷부터 쓰고 있는 선글라스까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졌다. 1년 전 상해로 이직한 친구가 어딘가 모르게 더욱더 세련된 모습에 속에서 은은한 질투가 볼썽사납게 일다 가책에 못 이겨 사그라들었다. 포토샵으로 왕홍의 얼굴을 한 친구의 셀카 사진이 떠오르자 아기 없는 빈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곤 나도 핸드폰을 들어 포토샵 기능이 있는 카메라 앱에 얼굴을 들이대보았다. 친구와 별반 차이 없는 완벽한 얼굴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한두 장 찍어보다 찰칵거리는 소음이 민망해져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감성이 충만한 친구의 글귀가 뇌리를 스쳐갔다. 나도 가끔은 저런 글들을 끄적이며 보냈던 불면의 밤들이 생각났다. 그와 동시에 낮 시간대에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친구의 용기가 부러워졌다. 여러 가지 광고 중 단골 미용실이 올린 홍보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벤트 중이라 평소보다 저렴해진 가격에 마음 동해 다시 핸드폰을 집어 예약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육아 일상을 공유한 친구의 이야기를 스크롤해 조용히 좋아요를 눌렀다. 나 또한 그런 때가 있었으므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갔다. 문득 며칠간 보지 못한 아이가 그리워져 사진첩을 열어 한 장 한 장 훑어봤다. 한참의 감상 끝에 화면을 위로 올려 앱을 껐다. 메인 화면에 떠있는 현재 시각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 확인한 모멘트에서 파생된 일련의 생각과 행동들에 한 시간이나 소비해버렸다. 무금 처리된 장탄이 울대를 타고 내려갔다. 분명 기차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도착할 때까지는 무조건 손에 있는 책을 완독해야 한다며 다짐했었는데 불과 30분 만에 그 장담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머리를 좌우로 한번 흔들어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끌어모았다. 펼쳐진 책장에 생각을 몰입시켰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어진 낱말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가더니 연이은 내용의 한편인 영화로 됐다. 긴박하게 이어지는 내용에 빗대어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보며 함께 긴장하던 때 띠링하는 핸드폰 알림음이 머릿속을 또다시 난도질해냈다. 나직한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기차는 몇 시에 도착해? 아이랑 같이 마중 갈게. 12시에 도착. 저녁에 광석이 형이 다 같이 밥 먹자던데 시간 돼? 응, 오늘은 괜찮아. 알겠어, 조심히 와. 급하게 잡힌 저녁 일정에 달뜬 마음이 집중력을 스멀스멀 흐트렸다. 하얀 종이에 박힌 검은 활자가 더 이상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벼운 탄식과 함께 책을 엎었다. 고고한 자태로 숨을 죽이고 있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다. 잠깐만으로도 생각을 이렇듯 흐려놓는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기이함과 동시에 날로 떨어지는 나의 집중력도 현저하게 실감이 났다.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된 소셜미디어의 폐단이 이렇듯 나에게도 속속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것을 잡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일종의 관상처럼 우물거렸다. 다시 잡힌 핸드폰에서는 인기 급상승 중인 동영상 내용들이 이어폰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합의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국제 무역 환경 변화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14살 여학생이 동급 반 남학생에게 살해되었다는 뉴스에 분개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을 눌렀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서슴없이 강물에 몸을 내던진 의인에게 감동해 좋아요를 눌렀다. 처음 보는 요리 영상에 별표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스가 올린 개그 영상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푹 하고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머쓱해져 슬쩍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화면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려는 때 뒷좌석에서 나처럼 웃음을 참지 못하고 홀로 거이거이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삽시에 싸늘하게 식었다. 손에 잡힌 핸드폰이 더 이상 유쾌하지 않았다. 고작 손바닥만한 네모 화면에 이리일비하는 모습에 은연중 자괴감이 일었다. 나의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답없는 혼란스러움만 가득 들어찼다. 국제적인 뉴스부터 시작해 가까운 주변의 삶까지 속속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금은 그야말로 인포미에이션의 전쟁터에 처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데다 가짜 뉴스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냉소해진 사회 분위기에 외면당한 억울함도 곳곳에 존재한다. 혐오와 배척이 날로 심해져 사람들의 여유와 포용도는 점점 좁아져만 간다. 이렇듯 촘촘히 짜인 소셜미디어의 그물망에 걸린 우리의 감정은 분노로, 시기 질투로, 미움으로 점철되어가며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다. 결국 그물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 흔적이 고착된 딱지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다. 어영부영 우왕좌왕 살아가다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인생은 소셜미디어 투성인 목적없는 허황만 남아있겠다는 마음에 공허함이 사무쳤다. 뇌리로 파고드는 생각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워져 눈을 질끈 감았다. 도착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멀리 해보자는 마음에 뒤덮인 눈꺼풀로 시야를 차단했다. 지금처럼 소셜미디어가 만연하지 않던 때를 추억해봤다. 문자보다는 통화가 더 편했고 전화보다는 만남이 더 좋았던 시기. 대화 중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던 시기. 혼자만의 시간도 오롯이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 그때가 돌연 그리워졌다. 윙윙 열차의 진동음과 함께 나의 마음이 또다시 적막이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 비로소 고요가 찾아와 주었다. 그 고요함에 심신이 이례적일 정도로 편해졌다. 그냥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하지만 열차는 이제 곧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알리고 있었다. 조용히 들어올린 눈꺼풀 사이로 익숙한 화면이 다시 끼얹어졌다. 플랫폼을 나오기까지 3분의 1 정도 넘겨진 책이 묵직하게 손에 잡혔다. 인파를 피해 구석에 자리 잡고 가방 안에 책을 쑤셔 넣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출구를 향해 가다 보니 맨 앞줄에 마중 나온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어 걸어가던 때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계단에 발이 걸려 온몸이 휘청거렸다. 그와 동시에 보호 필름과 커버를 채 씌우지 않은 새로 장막한 핸드폰이 쾅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바닥에 파싹 떨어졌다. 서둘러 주었지만 화면은 이미 수십 개의 균열이 생긴 뒤였다. 급히 찾은 수리점에서는 최신 기종이라 수리하는데 이틀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만만치 않은 수리비를 지불하고 착잡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구입하자마자 수리를 맡기는 것에 속상함과 더불어 이틀간 핸드폰이 없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꽤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그와 동시에 핸드폰으로 시작해 핸드폰으로 마무리하는 나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사라지면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게 될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을 가져다 주겠다던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건 일종의 오기였다. 기차에서부터 느꼈던 자괴감에 대항하고자 하는 나만의 선전포고 같은 것이기도 했다. 흔히들 얘기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 열차에서 느꼈던 잠깐의 평화가 집에서도 이어질지 아니면 지루함을 못 이겨 중국엔 다시 핸드폰을 찾을지 결과가 어떻든 시도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됐다. 저녁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보니 고작 밤 10시였다. 무료한 잠자리에 누워 이리리척 저리리척하다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다. 이렇듯 이른 시간대에 취침을 한 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그날 밤 유독 단잠을 잤던 건 사실이다. 이튿날 아침은 평일보다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눈이 절로 떠졌다.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남편도 회사로 출근하고 나니 집이 삽시에 조용해졌다. 고요한 정막이 따뭇한 마음을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다. 기차 안에서 미처 읽지 못한 책을 다시 집어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간만에 아무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한 가지에만 전념하니 쉽게 넘어가지 않던 책장 번지기가 의외로 두 시간 만에 끝이 나버렸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여운에 한참 귀를 기울였다. 내 생각을 섞어가며 일종의 묵상을 하다 의욕에 못 이겨 노트에 감상문 같은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방해를 받지 않는 나의 사고가 유려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번 불이 붙은 펜촉은 쉬지 않고 줄곧 앞으로 나아갔다. 꽤 긴 글에 마무리 원점을 찍고 나니 점심이 되어 슬슬 시장기가 돌았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꺼내 간소한 식탁을 차렸다. 오로지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반복되는 저작 운동이 지겨워졌다. 늘 동영상과 함께했던 나의 점심시간이 그리웠고 밥의 양도 왠지 모르게 많아 보였다. 섭취에 집중한 위가 배부름의 신호를 보내오자 점심을 서둘러 마쳤다. 동영상을 보며 과식하다 항상 소화에 힘겨워하던 위가 모처럼 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확인하지 못한 연락이 있는지 궁금해 컴퓨터를 열었다. 위챗에 로그인한 뒤 필요한 회신만 하고 다시 노트북을 덮었다. 디지털 디톡스를 관철하고자 하는 나의 굳센 의지의 반응이었다. 또다시 슬슬 무료해지던 때 무작정 집을 나섰다. 가까운 공원을 향해 걷다 보니 나른한 오후 햇살의 정취가 어깨 위에서 찬연했다. 고개를 드니 산란한 빛 사이로 의식하지 못했던 푸르름이 보여 일상의 싱그러움이 더딥혀졌다. 색상을 비우고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다. 매일 무방비하게 마주하는 소셜미디어의 공격에 심신이 알게 모르게 피곤함에 절어 있었다는 자각이 뒤늦게 일었다. 자신을 갉아먹는 남과의 비교질과 무의미한 논쟁, 쓸데없는 자괴감과 우울함, 부질없는 과시욕에서 찾으려 했던 잠깐의 우월감, 남들의 시선에 더욱더 신경을 쏟았던 덧없는 일상,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니 내딛는 발걸음에 기분이 더없이 상쾌해져 실로 오랜만에 유의미한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장을 좀 볼까 생각했다. 그러나 현금이 없는 데다 핸드폰마저 수리를 맡긴 처지가 떠올라 다시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 냉장고 파먹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동안 미처 다 먹지 못해 버린 음식들이 꽤 많았는데 마침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의 아니게 절약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잠자리에 들어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니 잠깐의 불편함을 견디고 난 뒤 따라붙은 메리트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았다. 수리점에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다음날 오후쯤에는 핸드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어쩐지 반가운 마음보다는 이제는 핸드폰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삶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훨씬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63인치의 세상을 벗어난 나의 삶엔 이제야 다정한 풍요로움이 노을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

0: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고약하면 말투도 고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1: 또한 내 마음이 고약하면 상대방의 말 역시 고약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운 마음을 갖게 되면 고운 말이 나오고 고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고약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0: 우리들의 마음이요 말투입니다.
1: 말투를 온순하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말투에 화를 담으면 마음에도 화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말투는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의 표현이자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난다고 내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두고 쌓아온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0: 네, 말투는 인격이다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0: 리철욱입니다.
1: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리광일 가수가 부릅니다. 늦어진 약속.

0: 여성분들은 생리, 임신 등 남성과는 다른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상황에 맞춰 보충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여성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 10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철, 철은 우리 몸의 산소를 운반하고 적혈구 생산을 보조하는 면역 기능, 인지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적절한 세포 성장에 필수 요소입니다.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피로, 호흡곤란,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나 여성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짙은 녹색 잎이 많은 채소, 살코기, 닭고기, 생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비타민C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0: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을 돕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등 여성에게 최고의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과 같은 유제품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이 많은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정상적인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구토, 설사, 편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크론병 등 위장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 견과류, 씨앗 또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다음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 피부, 면역체계 및 신체 부위의 적절한 발달과 기능을 보장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최고의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주황색 또는 노란색 채소인 고구마와 당근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엽산. 엽산은 적혈구를 포함한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고 유지하며 적절한 뇌 기능에 필요합니다. 엽산은 체내에 새로운 혈액세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 등 여성 질환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콩, 계란, 땅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시리얼이나 빵, 쌀, 파스타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다음은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지방산과 혈당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 탈모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손톱, 얼굴에 붉은 발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가 대표적이며 고구마, 아몬드, 아보카도, 계란, 우유, 곡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비타민 B. 비타민 B6, B12와 같은 비타민은 신체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며 건강한 피부, 머리카락 등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특정 비타민 B의 결핍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빈혈, 피곤함, 식욕 부진, 복통, 우울증 등 여성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에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생선, 닭고기, 계란, 유제품, 잎이 많은 녹색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신체 조직, 뼈 및 치아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라디칼에 의한 손상의 일부를 차단하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의 항산화력과 치유 능력은 여성에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결핍은 갈라지고 건조한 모발, 잇몸의 염증 및 출혈, 자주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 특히나 감귤류, 고추, 브로콜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비타민 D. 뼈 세포 성장과 신경 근육과 면역 기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뼈와 근육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필수 영양소입니다.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치즈 및 달걀 노른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적절한 뇌활동 및 행동기능을 돕고 고혈압을 줄이며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 심장질환, 암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특히나 여성에게 많은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과 식물성 오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식단과 비교해 보신 후 부족한 부분을 음식으로 보충하시고 그런 후에 종합 비타민과 같은 보충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0: 몸이 맑아지는 해독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독성 단백질을 해독하는 모. 혈관 질환자의 혈중에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단백질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비단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급부상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독성 물질의 해독을 가속화해 주는 것은 비타민으로 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의 베타인은 숙취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 손상된 간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1: 채집 증후군을 개선해 주는 브로콜리.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채집 증후군에는 브로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집 증후군이란 일종의 화학 물질 과민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화학 물질이나 오염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다른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돌 합성물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바로 이 합성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몸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0: 세 번째, 해로운 박테리아 독소를 없애주는 우엉. 위장 건강 증진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우엉에는 이놀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위장에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독은 혈류 속으로 새어 들어가 간의 해독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놀린은 바로 이러한 박테리아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위장은 물론 간의 독소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신장 기능을 도와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설하는 작용도 합니다.
1: 마지막으로는 노폐물 배설 효과가 뛰어난 녹두입니다.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독을 풀어주고 농약과 중금속 중독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녹두. 그리고 알코올 해독 작용도 또한 뛰어난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독 작용 후 걸러진 유해 물질을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설하도록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녹두는 100가지 독을 풀어주는 명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부에도 유효하게 작용해 주므로 곱게 갈아서 팩으로 사용하면 화장독을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0: 끝으로 암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마늘이 빠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암 예방뿐만 아니라 진행이나 전이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풍부한 라이코펜으로 인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토마토는 생긋 또는 주스로 먹을 때보다 후라이팬에 익혀서 먹으면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유방암과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불량과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암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척 방법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리를 해 익혀 드시는 것보다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 대장암과 방광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혈액순환 개선까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최고의 건강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항염 성분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 중에서는 전립선 암 예방에 특히 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엄수원 가수가 부른 벽꽃 타령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유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